0: 다 주된 그림 아니었어 더 아쉬워도 그버라
1: یکی بود عاشق من منم از صمیم قلب عاشق اون yeah.